야 띠야 헛따라 야꽁 기나리 우랑대 시도한 아 우랑 닭강 허셔 산돈 보아시 쏘에가 날 쏘야 강관 아 우랑 꽁띠르토 아 우랑 꽁띠뜬거르 아 보아시 명중 대사이보 겨우 아베 루호 시호 암관시 김야시호

0: 말은요.
1: 왜 석근 원가이즈래 기 참가리래 참가할 경구 아니냐 원가이즈래 기기래 또 아포의 수요 저허에
0: 어 매발 아니 아니
2: 이렇게 이리용 뚫어 저허에
0: 매발 매발
1: 아 소위 원가이즈래 참가래
2: 어 매발 매발 매발
1: 아 아포의 저허에
2: 어 지네요 아포의 저허
0: 아 시리카 파이
2: 不是跟你配足好，是这间旅行社的水平本来袂歹，会参加这间咧。
1: 伊的水平就足好。
2: 对对对。
1: 我因为三十要去西班牙，因为伊的太贵啦吼，25万，嗯，食迄个啊，有迄个有薪资的。
2: 对啦，哎呀，伊
1: 对啊，
2: 啊，所以你无参加伊的。
1: 我无参加伊，啊，参加北京。
2: 啊，北京偌济，差偌济。
1: 北京的减一半。
2: 哦，差遐济。
1: 啊，讲13万。
2: 哦，13天13万啊，
1: 迄间15天25万。哈哈哈哈哈。因为老师话卡。我
2: 唔少
1: 贵
2: 啊啦，安尼哦，安尼，哦，谢谢谢谢吼。
1: 哎呀，我贵个拢参加伊，阿伊拢搞配水哦，做好诶。
2: 啊你叫啥名？你叫啥名？